0: 아수리! 아수리! 오야 아수리! 오! 까마와 그 까오 까마와 그 아쿠 가타스!
1: 요 브로!
0: 아 아수리!
1: 아 팔!
0: 아쿠 나 마소 밴 니 밴 아쿠 아드 기타 니 그라동 그라댕!
1: 오 까나 마소 그라동 그라댕!
0: 아! 아쿠 다파 라구 바루!
1: 그라동 그라댕 좀!
2: 그라동 그라댕!
1: 좀! 좀! 좀! 기타 피 그라동 그라댕 좀!
3: 그라동 그라댕!
4: 바스키 문화식!